0: 봐봐.
1: 사부꾸죽은데요. 뭐야?
0: 사진이 얇을 대시대 다르다 보았야. So 바라 고샤 카피디아 워크데 두제 파세.
1: 올라드비 하토 니클리 가이에 코이나 다르드 반다운다.
0: 사진.